아무리 사리 비게 쓰면 거지 쓰면 아인 트레만 쓰면 쓰면 에이 트리 0 4 7 0 4 7 아 몸에 꽈나 쓰고 하지 나주어 기도가 기도가 스팀아 하파나 파레 나주어 그 나무초 아메인게 꽈 뉴바 야지라니 그 나무초 아메토카 구워가 나 타월 아까 인게 뉴바 야지라니 by mistake 사사 뭐냐 뉴바 멤버타 by mistake 애니 다키카 타노 스팀에 멤버타 케냐 무지마 and all of a sudden okay 폴레니 와투 아까 메가 와투 아 냐자 웨스턴 시세 꽈나 스팀아 이니 mambo yenyu ya watu wa Mlima na watu wa Nairobi. Sisi watu wa Western tuko na stima. Kaidri, we have stima. Kaidri. Kaidri, we have power. Anasema David Moriasi kutoka Kijauri Nyamira anasema chembe zone ticket number 4. Anasema aje pale kwingine anasema ni Juguna Ben from Eldoret City. Anasema ni kuna ni chama